0: 함께한 시간들이 자꾸 생각나.
1: 네가 알던 나는 여전히 여기 있나 봐.
0: 너의 목소리

비조맘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BMK 물들어 도경수 팝콘 DK 별이 될게 청해 주셨어요. 아침부터 보슬보슬 비가 내려요. 이제 그만 와도 될 것 같은데 비가 내리네요. 습기 때문에 축축해서 기분이 영. 그래도 오늘도 터보님 방송을 시작으로 화이팅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쪽 지역은 뭐 많은 비는 아닌데 어제하고 또 뭐 새벽쯤에는 좀 많이 오긴 했죠. 네. 지금 보슬비가 오고 있던데 아침에 광주에서 출발을 해서 예, 집으로 왔거든요. 오다 보니까 계속 보슬비더라고요. 공기까지 축축하니까 괜히 눅눅한 날은 몸도 마음도 좀 처지는 느낌이 들죠. 이제 슬슬 그쳐도 될 것 같은데 비가 계속 이어지니까 답답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방송 함께 하루 시작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날씨는 흐려도 기분까지 같이 처지지 않게 오늘은 작은 웃음거리 하나라도 더 생기는 날이면 좋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노래 들으면서 잠시 기분 전환하시고요. 습한 날씨 속에서도 마음만큼은 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MS 워너지 워너비 듣고 싶을까 10cm 노을 황치열 이별을 걷다 청해 주셨습니다. 도우님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곡은 다녀갑니다. 오늘은 해야 할 일이 꽤 있어서 바쁠 것 같아요. 오후에 한 개 처리해놓고 저녁밥 먹고 한 개 더 처리하겠어요. 도우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꽤 기다리고 있는 하루군요. 오전부터 바쁜 일정 생각하면 마음도 덩달아 분주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하루도 잘 지나가 있겠죠. 오후 일정도 무리 없이 잘 마무리하시고 저녁은 꼭 든든하게 챙겨 드세요. 바쁜 날일수록 잠깐의 휴식이 더 소중하니까 너무 몰아서 하지 말고요. 틈틈이 쉬어가면 좋겠습니다. 짬내요. 이렇게 사연 남겨줘서 고맙고요. 신청하신 노래들과 함께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행복해 자라님 신청 사연입니다. 최일의 수업 루시의 사랑한 영혼 도코의 마이스타 청해 주셨어요. 도모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비가 오니 여전히 차가 엄청 막히네요. 더더욱 앞에 사고가 나니 교통지역이 따로 없어요. 이제 막 도착했고요. 신청란 마감할까봐 후딱 다녀가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방송 잘 들을게요. 비 오는 아침에 출근길에 사고까지 겹치면 정말 길 위에서 찐이 다 빠졌겠어요. 그 차 막히는 시간 속에서 마음도 같이 답답해졌을 텐데 그래도 시간 내에 무사히 잘 도착했다니 다행입니다. 신청란 마감할까봐 후딱 다녀가셨다는 얘기에 그 분주함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바쁜 와중에 이렇게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출근길에서 이미 에너지 많이 쓴 만큼 남은 시간은 조금 더 편안하고 무탈하게 흘러가셨으면 좋겠네요. 신청한 노래들과 함께 잠시라도 마음 쉬어가는 시간 되길 바라겠고요. 비 오는 하루지만 기분만큼은 따뜻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여러분께서 청해주신 신청곡 사연, 아직 두 건 남아

있고요. 예, 저는 마감을 해뒀습니다. 오늘 10시부터 12시 방송 마성의 그녀 흑장미님 방송입니다. 예, 지금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 있어서 마성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예, 기운을 주셔야 마성이 되살아납니다. 신청곡 사연 많이 다녀가 주세요.

햄버우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조성모의 미스터 플라워, 테이의 독설, 먼데이 키즈 발자국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터보형 천국 남기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후에 날씨 상황에 따라 외근을 갈 것 같습니다. 잘 들을게요. 네. 오후 날씨 상황 보면서 외근 나갈 수 있다고요. 하늘이 계속 신경 쓰이는 하루가 될 것 같은데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라 이동할 때 불편한 점도 많을 테고요. 일적 무리 없이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날은 또 평소보다 길도 미끄럽고 피로감도 더 쉽게 쌓이니까 이동할 때 안전 꼭 챙기고요. 잠시라도 음악 들으면서 마음 편하게 쉬어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곡하신 노래들 오늘도 좋은 흐름으로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신청곡 사연란 마감되어 있습니다. 10시부터 12시 방송 마성애군요. 흑장미님 방송입니다. 흑장미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네,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 신청곡 마지막에 뉴라이더님 사연 전해드려야겠네요. 소향의 오직 단 하나 마이 사운드 트랙이고요. 소유의 한 번만 기황후 사운드 트랙 B1A4의 스카이 부탁해요 캡틴의 사운드 트랙이군요. 안녕하세요 토보님, 오늘 하루 반갑습니다. 현재 날씨 흐릿해요. 오늘 점심시간에 밥 먹고 잠깐 동안 은행 다닙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하려고요. 오늘도 추억의 드라마 너무 생각이 들어서 신청해봅니다. 추억의 드라마가 가장 인기 있었고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3곡 준비해서 신청곡 남깁니다. 지금 일이 없어서 한가해 하품이 살짝 나오고 졸리기도 한데요. 선거 때문에 일거리가 없어서 사연을 줬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추억의 드라마 혹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드라마 세 곡을 신청합니다. 터보님 좋은 하루 보내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바람 불고 시원한 날씨면 좋겠습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점심 드시고 은행까지 다녀오셔야 하는 일정이 있는 모양인데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도 잘 처리하고 번거로운 부분 없이 깔끔히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흐릿하고 조용한 분위기라 그런지 괜히 더 나른하고 졸음도 오는 그런 하루인 것 같은데요. 일거리까지 잠깐 뜸하면 시간도 더 천천히 가는 기분이 들겠죠. 예전 인기 많았던 드라마 사운드 트랙들 들으면서 추억과 감성에 빠지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방송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어제 시작된 비가 오늘까지 계속 적시고 있습니다. 햇빛이 보이지 않는 날이면 괜히 마음까지 조금 까앉는 느낌이 들곤 하죠. 더군다나 이제 한 주의 피로가 슬슬 쌓여가는 목요일이라 그런 기분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날일수록 마음이 너무 처지지 않도록 좋아하는 음악 한 곡과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로 하루를 조금은 편안하게 채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빗길 이동하시는 분들은 안전 꼭 챙기시고요.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무탈하고 기분 좋은 일 하나쯤은 꼭 함께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과 선물 보내주시고 2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한우로숙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흑장미님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한우로수 24,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정입니다. 우리 터보 오빠 이른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방송이 두 번인데 우리 타비님하고 얘기해서 조금 조정을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편성표에는 밤 7시 한 번 더 들어가 있는데 깝깝하네요. 오늘도 두 번, 내일도 두 번이라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아이오아이의 그때 우리 지금이라는 곡과 로이킴의 어제 나온 앨범에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이승환 곡이죠. 또 로이킴의 목소리 들으니까 확실히 다른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부드럽죠. 노래 두 곡 더 준비해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신청곡 가지고 올게요.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우리 햄바오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레모나 장미 누나. 천국 남깁니다. 오늘도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방송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냥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방송이 너무 많아요. 미치겠어요. 아니, 저도 미치겠는데 들으시는 분들도 너무 지겨울 것 같아요. 저도 새벽에 업체 전화 와서 20분 일찍 일어나는 바람에 피곤하네요. 오늘도 라이크해요.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우리 햄바오님 다녀와 주셨네요. 슈퍼주니어의 너 같은 사람도 없어, 엠블랙의 Y, 대국나마의 동경소년까지 신나는 노래로 신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저도 라이크합니다. 좀 피곤할 텐데 이따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살짝 자도 좋습니다.

다음 신청곡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은 제가 내일도 방송을 두 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토, 일, 월도 제가 거의 다 해요. 우리 다비언니가 월요일날 방송 3시간 해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다 해야 돼서 방송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7시부터 9시까지는 우리 스타비님이 해주실 거고 4시부터 7시까지는 멘트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계속 코가 막히고 이 코와 입이 그 사이에 그 공간이 계속 막혀 있어서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시간은 신청곡만 받는, 멘트 안 하고 받는 시간, 오늘은 좀 그렇게 진행할게요. 네. 요새 좀 많이 힘드네요. 봐주세요 여러분. 네, 우리 시아님 다녀와 주셨어요. 시할 때마다 코가 막혀요. 우리 띠아님. 띠는 괜찮은데 왜 시가 안 되는 거죠? 흑장미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시원하네요. 이것도 시원도 시작. 시원하네요. 이렇게 할 순 없잖아. 네. 오늘 아침까지 비가 와서 날씨가 너무 선선합니다. 그죠? 네. 너무 좋죠? 이런 날씨 너무 좋아요. 그냥의 우리 사랑은 필름 같았으면 해요. 크러쉬의 어떤 말도, 거미의 그리운 날 신청해 주셨어요. 네, 이렇게 모두 새거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필사마님 다녀와 주셨어요. 오늘도 비가 옵니다. 가랑비네요. 가랑비는 소방차 노랜데. 오고 되면 그친다고는 하는데 요즘 날씨는 예상을 못하니 비 오는 날엔 비 노래를 들어야죠.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갑자기 소방차 노래가 듣고 싶은데요. 어떡하지? 소방차 가랑비. 아, 이 노래 듣고 싶은데. 우리 하나 빼고 가랑비 들으면 안 돼요? 비스 노래 많이 들으니까 우리 비스 노래 빼고 소방차의 가랑비 들읍시다. 미안해요 사마님. 너무 듣고 싶어서 갑자기 가랑비 하니까 가랑비가 너무 듣고 싶어서. 네, 그래서 우리 사마님 신청곡 박서정의 비와 당신. 아, 너무, 너무

손 붙잡고 다시 너무 맞추고파. 나 처음 태어나 알게 된 살아갈 이유, 소중한 걸 몰라 익숙함에 속았던 이유. 그 시절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대의 손을 붙잡고 영원을 약속하고파.

행복해져라님 다녀가셨어요. 아, 그 전에 신청곡 마감했어요. 다음 방송은 바다비언니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다비언니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돼요. 우리 행복님 사연입니다. 비가 와서 쌀쌀한 아침이네요. 기온이 너무 오르락내리락 널뛰게 하듯 해서 감기도 많이 걸릴 듯 해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기온 때문에 걸린 게 아니고 걸리신 분한테 옮겨 올마서 그래요. 기온 때문에 감기 걸릴 정도로 약하지 않아요. 근데 집에 감기 걸린 사람이 오면 또 잘 옮아요. 그게 문제죠. 저는 몸살로 며칠 고생하고 오늘은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주말에 푹 쉬셔야 이제 완전히 회복되실 것 같아요. 어제 퇴근하고 바로 뻗었거든요. 아, 코가 자꾸 막혀서. 장미님도 얼른 좋아져야 할 텐데요. 오늘도 따뜻한 방송 감사히 잘

드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초승에 사라지지 않기를 정우의 당신으로부터 내게 닿은 것들에 대하여 악동뮤지션의 뱃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신청해 주신 노래는 모두 준비했고요. 네, 저는 아픈 건 없어요. 지금 이제 아프진 않는데 코가 자꾸 막혀가지고 네, 멘트하는데 진짜 너무 불편해요. 말하다 보면 코가 갑자기 탁 막혀요. 아시려나 이게 기분이 뭔지. 그래서 멘트하다가 탁 갑자기 멈추게 되는 불편하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죽겠어요. 그것만 아니면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근데 입이 좀 약을 계속 먹었더니 입이 써서 입맛이 없어요. 뭐 이럴 때 살도 빠지고 또 좋은 거죠. 네, 기분 좋게 살아갑니다. 자, 신청해 주신 곡 저도 잘 들어요. 워낙 고급진 선곡들이라 우리 시아님도 그렇고 행복해져라님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곡. 네, 잘 들을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어 가세요.

꽁지님 다녀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서늘한 오전이네요. 오늘은 일이 좀 있어서 분주할 것 같은 하루예요. 잠시 시간 내서 사연 한청문난 다녀갑니다. 아침을 먹어야겠어요. 장미님 좋은 오전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스테이시 로켓펀치 그리고 시그니처이고 신청해 주셨어요. 자, 신나는 노래 잘 들을게요.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점심을 튀김 사 먹으러 가야 된다고 하셔갖고 우리 공간님 신청곡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비가 오고 나니 쾌청한 날씨네요. 어제는 대학동 문회를 다녀왔어요. 20살 때 처음 만난 이 사람들이 나이 40대고 50대인 분들도 있는데 그때의 추억으로 그때의 그 시간으로 다들 돌아가더라고요. 애틋하면서도 뭐든 다 해낼 수 있던 젊은 시절에 우리가 다 중년이 돼서 술 한잔 기울이는데 기분이 모였습니다. 4차 노래방까지 90년대, 00년대 음악까지 목청을 찢어가며 불렀죠. 목청을 찢으시면 안 돼요. 나이는 먹었지만 마음은 한창 청춘이다 란 말이 맴돌았어요. 젊음이요, 청춘이 그립네요 하시면서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몸은 늙는데 마음은 전혀 늙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요. 그래서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면 엄청 속상하거든요. 아직도 20대 같아요. 마음은 그런데, 네, 몸은 50대잖아요. 저한테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20대 때 책을 읽고 좋아하고 글을 쓰고 편지를 쓰며 행복했던 그런 시절. 다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쵸? 신청해 주신 곡 한 곡은 멘트음으로 쓰면서 지나가고 있고요. 다음 곡으로 윤덜밴드의 흰수영골에 왁스의 황혼의 문턱 이어드릴게요. 좋은 하루 만들어 가세요.

꽃미남님 다녀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어제 비가 올해 들어서 역대급 비였어요.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이. 그쵸. 그래서 어제 못 올 줄 알았어요. 정말 걱정했어요. 아무 일 없었죠? 비가 끝내줬어요. 근데 이게 시작이란 거. 와, 장마 때 어떡해요. 진짜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갑자기 막 비가 막 그래서 하늘에 구멍 난 것처럼 오고 정말 큰일이에요. 그럴 때는 잠깐 쉬어가세요. 오래 오지 않으니까. 어제는 오래 왔지만 뭐 갑자기 내리는 비들은 오래 오지 않으니까 그럴 땐 잠깐씩 쉬어가는 게 좋아요. 아셨죠? 생킴의 노래는 전해드렸고요. 시에아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비주맘님 다녀가 주셨어요. 벌써 목요일입니다. 아이 좋아라. 내일까지 일하면 쉬는 날이라 더 좋습니다. 화이팅 해서 내일까지 일해봅니다. 하셨어요. 저는 쉬는 날이 더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쉬니까 응원합니다. 네, 신청하신 곡 폴킴 윤유의 곡과 네, 오늘 제가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김재환의 곡은 못 전해드릴 것 같고요. 우디의 곡까지 두 곡 준비해드릴게요.

와우님 다녀와 주셨어요. 제가 시 발음만 하면 코가 막힌다고 했더니 사연을 안녕하세요 장미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대로 읽어요. 뚜건 따윈 미쳤어요. 창틀, 창문 방충만 닦았어요. 똑이 뜨원하네요. 기분 좋아졌드. 이제 장 보고 오다가 떡볶, 떡티, 뚠, 따오려고. 아, 왜 이래요, 진짜. 이거 어떻게 읽어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먹을 자격 있죠? 다녀올게요, 장님. 방송 감사해요. 아프지 마요. 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써주시면 어떡해요? 저는 진짜 못 읽어요. 이런 거는 우리 섹시하시면서 귀여운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다비언니께 올려주세요. 신청하신 곡, 아, 코 막혀 또. 신청하신 곡. 쿨의 아로아 흐르고 있고요. 마지막 곡으로 롤라의 쓰리포. 아니, 쓰리포도 뜨리포 이렇게 올리셨어요. 예, 전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오늘 2시간 감사했고요. 와, 언니들 진짜. 이따 4시부터 7시까지 또 함께 할 건데요. 사연에만 멘트할게요. 신청곡 전해드리고, 신청곡은 전해드리고, 사연은 멘트하고, 없을 때는 노래만 전해드리고, 3시간 힘드니까. 네, 이따 4시에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고마웠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비예요. 엄청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러 왔습니다. 엄청 오랜만이라서 아주아주 까먹을 뻔했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웃긴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나누러 왔고요. 비가 와서 그런지 약간 잠자기 좋은 그런 날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른한 시간 여러분들과 신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함께 할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인사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고 싶어 해주셨나요?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바쁜 일상 보내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저도 뭐 놀기도 열심히 놀고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들 생각도 아주 많이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오늘에서야 이제 만나러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가 어제부터 엄청 많이 내렸어요.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지. 근데 이 비가 아주 뜨거웠던 그런 햇살을 좀 약간 낮게 해주고 그리고 꼭 필요한 비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도 청량한가 맑은 날씨. 아 그리고 비가 내리고 난 뒤에 아시죠? 풀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꽃들도 정말 예쁘게 피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는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또 녹음이 짙어져서 그런지 뭔가 풍경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주 가끔은 그런 찬란한 그리고 맑은 그런 경치 많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 흘러가는 그런 경치 속에 음악이 하늘수 방송국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반가운 마음으로 2시까지 함께 할게요. 여러분 진짜 진짜 진짜로 반갑습니다.

처벌을 받았는데요. 갑자기 청취자분들이 어마무시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와, 어찌나 놀라던지.

목소리 가다듬고 왔습니다. 돌아오거라, 돌아오거라 이렇게 말하려고요. 인나부 쪽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이상하다라고 하시는데 여튼 핸드폰에서는 그냥 바로 이어지지 않고 끊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오시는 분들께서도 내일 행여라도 혹시라도 12시에 방송이 안 나온다, 예쁜 자키님들의 목소리가 안 나온다, 좋은 노래가 안 나온다 라고 생각되실 때는 재부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또 방송하면서 아주 아찔한 경험을 한 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치 않은 듯 그렇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피사마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기다렸어요. 2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주신 두 곡 준비해드렸고요. 꼬맹이 정희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사실 오늘 오프닝으로 서영은의 비오는 압구정, 브라운 아이즈 이드커피 이 노래에 함께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비오는 날 커피 한 잔이 유난히 더 맛있어서 그래 오늘은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랬는데 노래들이 내가 제일 잘나가? 아주 나이스 좋은데? 그래서 갑자기 좀 바꿨습니다. 서영은의 목소리로 비오는 압구정, 원래 브라운 아이즈의 노래인데 브라운 아이즈의 노래는 위드커피, 식사하시고 커피 한 잔, 언제부터인가 다들 그렇잖아요. 식후에 커피 한 잔은 뭔가 기본 식사 예절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잖아요. 그래서 서영은의 목소리로 비오는 압구정, 원곡자인 브라운 아이즈의 노래는 위드커피 이렇게 두 곡 여러분들과 들으면서 저도 커피 한 잔 들고 오고 그리고 신청곡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0: 반갑습니다, 비주원님. 부슬부슬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닌 애매한 오후입니다. 기온은 딱 좋은 서늘함인데
1: 사랑의 눈을 떴어 항상 알고 있던
0: 사무실은 조금 후덥지근해요. 문을 열고 일을 해야 하나 싶습니다. 요즘 살이 쪄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탄수화물 끊고 단백질 쉐이크랑 고구마, 오이나 아삭이 고추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삶이 재미가 없네요. 날이 오락가락해서 감기 환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점심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살면서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 식사 시간을 좀 약간 땡겨요. 아니면 운동을 죽으라고 하죠. 뭐 운동이라고 해봐야 별다른 걸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무시하게 먹었다라고 하면 움직여! 움직여! 약간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 말고는 수영 말고는 사실 하는 게 없어서 요즘에는 대신 그 육체노동 예, 그런 걸 좀 하니까 좀 약간 살이 많이 찌는 것 같진 않은데 여튼 제 삶의 모토는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굽다 이런 모토로 살아가고 있고 배가 고프면 화가 남을 떠나서 그 승질이 뜬질라 뜬질라 이런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 느낌이어서 일찍 먹고 대신 그 뒤에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는 잘생긴 남자가 좋았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잘생긴 거 그거 필요 없다. 그냥 잠깐 눈요기할 뿐이지 별거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 건강한 사람 있잖아요. 정신도 그리고 뭐 몸도 건강한 사람? 약간 그런 느낌이 좋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뭐 상대방도 그렇지 않을까. 굳이 내가 막 삐쩍 마르고 내가 뭐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예쁜 것보다 마인드가 괜찮고 삶의 모토가 괜찮다는 거 그런 걸 인정해주는 사람이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저는 뭐 다이어트보다는 건강하게 예,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그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꼭 요요 현상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5시까지는 마음껏 드시고 그 다음날 뭐 8시, 9시까지 굶으시면 그게 가장 좋은 간헐적 단식 그리고 스트레스가 제일 많이 살찐대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그 어마무시하게 몸속에 나쁜 세균을 올린다라고 하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삶이 재미가 없잖아요. 저처럼 먹고 죽은 귀신 색깔도 곱다 이런 느낌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지 예, 추천드립니다. 속으로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 바다비님이 뭘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주변에서 진짜 보면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운동하고 그런 분들이 진짜로 요요현상 없이 건강하게 많이들 지내시더라고요. 요즘 살이 쪄서 라고 하셨으니까 아주 조금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있잖아요. 노래 듣다 보면 오 좋은데?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난 세상에 제일로 빠른 달팽이가 되어서 너에게로 가고 있어. 등 뒤에 널 위한 집을 이고서 한 걸음 걸음 언젠간 너를 만나러 갈 테니까 기다려줘. 느림보일지라도. 비가 오는 날이면 안녕 안녕 너를 볼 수 있을까 혹시 하면서 길을 나서 달빛이 비춰주는 밤공기 그 끝자락에 그립고 그리운 내가 있을까? 가사말이 왜 이렇게 예뻐요? 난 세상에 제일로 빠른 달팽이가 되어서 너에게로 가고 있어. 가끔 이런 시적인 표현들 들으면 어느 날은 그 노래 가사가 귓가에 들려오고 어느 날은 그냥 스쳐 지나가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들은 김재환의 달팽이 이 노래는 굉장히 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좋은데요. 반갑습니다. 꽁치님 안녕하세요. 엄마 고유가 피해지 연금 시청하러 갔다 와야겠네요. 바다미님 오늘도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고유가가 이번에 굉장히 엄청나게 말이 많더라고요. 아, 70%까지만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안 받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 30% 안에 든다고? 진짜? 그러면 와 나 부자다 그런 생각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30% 안에 든다고? 약간 그런 느낌? 예, 꽁치님도 잘 받아오시고 어머님도 잘 받아오시고 예, 형제분들도 잘 받아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꼭 필요한데 쓰시기 바랍니다. 그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60만원까지 많이 지원이 되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요즘 진짜 물가가 미쳤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뭐 가뭄에 내리는 단비처럼 많은 분들에게 그런 느낌으로 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청곡 마감했습니다. Always, 늘, 언제나 예쁜 그녀와의 데이트 지금부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방송 이쁜 놀림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함께하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 저는 바다비예요. 반갑습니다. 행복해져라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다 오시는 거죠? 오랜만에 방송 잘 들을게요. 점심 잘 챙겨드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예, 저는 어제 저녁에 나이트하고 왔습니다. 나이트하고 아침에 퇴근했는데 아우 어지러워.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잠을 아주 살짝 자다 왔고요. 일어나서 커피에다가 노란 맥심 커피, 아주 오랜만에 노란 맥심 커피, 집이 없어서 회사에서 하나 몰래 들고 왔습니다. 버터링 쿠키 에이스 찍어 먹고, 근데 뭔가 좀 약간 부족한 느낌? 그래서 아메리카노도 한 잔 더 먹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배 안 고프냐고요? 예,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나이가 먹어갈수록 소화 능력이 좀 떨어져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아침 방송하는 그 녀석. 터보님께서 저 왜 있잖아요, 그거 인정 못해, 절대 인정 못해, 약간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섹시한 그녀라고 절대 해주지 않고 땡띠한 그녀. 그래서 모든 분들께서 섹시한의 그 세뇌에서 벗어나 땡띠한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땡띠한 그녀 바다비님. 점심으로 떡튀순 먹고 있어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요. 바다비님도 맛점하시고요. 빗길에 안전운전하세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있잖아요, 제가 운전을,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그럭저럭 하거든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을 벗어나면 내비게이션을 잘 못 듣고 못 봐요. 예컨대 70m 앞에서 우회전을 해라, 100m 앞에서 좌회전을 해라, 그것까지는 알아듣는데 여기가 50m야? 여기가 70m야? 여기가 100m야?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50m, 50m 두 개가 있으면 나 지금 꺾어야 돼? 아니면 조금 더 가야 돼? 예,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있는 곳에서 운전을 하면 굉장히 안전운전할 수 있고요. 나와봐리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예, 약간 그런 버전이면 좀 약간 힘들어서 빗길, 예, 이런 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꿈꾸는 마음으로님, 저 기다리셨어요? 혹시라도 행여라도 바다비님이 안 와서 조금 섭섭하진 않으셨어요? 뭐 아님, 어쩔 수 없고. 신청하신 노래죠. 모모랜드의 어마무마 어마어마어마어마해, AOA의 단발머리. 세 곡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한 곡은 엔딩 멘트에 조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 다 전달해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제 마음 꼭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저 보고 싶었어요, 기다리셨어요 라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아주 조금 보고 싶었던 거 맞죠?

제가 방송하면서 돌아오거라 돌아오거라 라고 했는데 많이들 안 돌아오셨어요. 약간 좀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앞방송 하시는 흑정민님 계시고요. 스타비님, 나니님, 다음 방송 하실 이쁜 돌림 잘하고 계십니다. 서글아, 그렇게 바쁜 거야? 그런 거야? 점누문 원사장님, 귀는 열어놓고 계시는 거죠? 그런 거죠? 맞죠? 예, 카마님 계시고요. 레벨치 업업업업 어발랄만 기다리고 계시는 꽃미남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카마님도 거기 있는 거죠. 낭만쟁이님 반갑습니다. 필사마님, 강하라님, 비주마님, 꽁치님, 앙님 다시 봐서 너무 좋아요. 잘 지내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 지낼 우리 곤미남님 꽃미남이 하도 게시판에 사연을 많이 주시니까 이미 이제 붙어버렸는데요. 42년째 곤미남님 반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시자 출장 좀 보내주세요. 가거라 가거라 빨리 가거라 하늘도 어미님 사장님 감시자님 가거라 떠나거라 해야 될 것 같고요. 언제 어느 때고 고래 선선선선하는 예 우리 흰손고래님 계셔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두피 노예님 약은 약사에게 건강은 의사에게 이런 말 있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버들님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큐님 가을의 천사님 사기꾼님 오이님 달콤한 인생님 부처님 안녕하세요. 아는 척하면 안 돼요. 푸른 하늘님 양산의 미녀 햇빛님 언제나 티내주려고 노력하시는 꿈꾸는 마음으로님 이대용님 불사신님 오

진짜. 아, 진시황이 그토록 되고 싶어했던 불사신님 계시고요. 우리 뚱이님 프로필이 굉장히 비슷하시네요. 늑대와 취물님, 야간비영님, 선인의 추억님, 김호농님, 앙쓰리님 안전운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거죠? 믿어요. 예, 철수님 계시고요. 한승홍님, 차이로님, 이시아님, 원투파더님,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세상에서 가장 영위해야 될 거 행복해져라. 예, 행복해져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문을 내어주고 계십니다. 귀여운 악마님 계시고요. 슬픈 영호님, 스위트님, 제주도 잘 지키고 계시는 거죠? 순박? 그리고 귀여운 곰돌이? 예, 약간 그런 느낌의 우리 스위트님 잘하고 계시고요. 여린폭풍님, 김준님, 미르님, 뽀글이님, 세클로와님, 와카노 시즈님, 제이안님, 송덕선님, 진잔수주님, 도라도라님, 신시아님, 쩡님, 난닝구님, 박창우님, 키미마모루님, 낙동갈 오리아님, 영선나리님, 발크티님, 토마토님, 윤광수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 별님. 그리고 요즘도 듣고 계시나? 듣고 계시면 꼭 티니 해주셔야 돼요. 바깥에서 청취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김희순둥이님 반갑고요. 그리고 우리 노스도 가끔 방송 듣는다고 하던데 비가 오는 날 함께 듣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우리 저녁 방송 하신 우스님도 좋은 일 가득가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힝힝힝2님 계시고요. 그 외에 굉장히 많은 분들 자리하고 계십니다. 인내부에서만 173명 자리하고 계시고요. 또 바깥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 움직이지 말고 딱 서 계세요. 이쁜 돌림께서 예쁘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점륜문 원사장님, 오늘 품절남님은 굉장히 바쁘신가 봐요. 그쵸? 사장님도 바쁘고, 사장님이 바쁘면 뭐 그렇죠. 그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 저는 바다비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이쁜 돌림께서 방송 준비하고 계시고요. 게시판 데이트 활짝 열려 있습니다. 게시판 데이트 이쁜 돌림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나이는 그 우리나라 나이 곱하기 80이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저도 외모적으로 보면 딱 그 나이처럼 보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옛날 한 옛날에 그 50대가 넘어가면 할머니, 정말 할머니처럼 보였는데 요즘에는 60대가 넘으신 분들도 오, 엄청나게 젊으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 삶의 질이 정말 많이 좋아지고 또 의학기술의 발달로 여튼 나이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좀 약간 어렵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성숙미가 빠지진 않더라고요. 아무리 젊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어느 정도 그 한계가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얼굴은 속이지 못해도 목소리는 속일 수 있는 하늘에서 작게님들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도 예전에는 방송을 하면 뭐 진짜 목소리가 엄청 어려 보인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제 나이가 몇 살처럼 보이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군요. 목소리는 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여자 바다비 가요 FM 2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행복하셨어요? 즐거우셨어요? 오늘 바다비의 가요 FM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출근했거든요. 저녁 7시 방송을 우리 흑정민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출근길에 20분 걸리는데 멘트를 딱 하나 들었어요. 왜냐면 앞에 노래 두 곡, 그 다음에 멘트 타임, 그 뒤도 또 멘트 없이 노래가 이렇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여튼 그 하나의 멘트를 듣는데 그 멘트에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목이 아파도, 입이 아파도, 코가 막혀도 라고 했나? 여튼 그 세 마디를 했는데 운전하다 말고 뭐야 하면서 약간 좀 빵 터졌거든요. 방송 듣다 보면 가끔 그런 느낌,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별다른 말은 아니었는데 빵 터지는 느낌? 좋은데? 그러면서 들었고요. 어제 제가 방송을 들으면서 흑정미님께서 말을 정말 느리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랬더니 귀에 좀 쏙쏙 들어오는 느낌? 나도 내일 방송할 때는 말을 느리게 해야지. 그런 느낌으로 오늘 방송했는데 어떠셨나요? 귀에 쏙쏙 들어오셨나요? 네, 다음 방송 하시는 이쁜돌님께서도 굴러가요, 굴러가요. 돌만 굴러가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말도 그냥 빠르게 굴러가더라고요. 자, 다음 방송 이쁜 돌림과 이쁜 시간 함께 하실 것 같고요. 이쁜 돌림의 매력에 조금 더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빠져. 예. 저는 내일 낮 2시에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러 올게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마웠어요. 내일 우리 또 만나요. 꼭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호수 방송국 이쁜 돌입니다. 앞전 방송 너무너무 섹시한 다비 언니와 잘 보내셨나요? 지금부터 2시간 동안은 저와 함께 하실 겁니다. 신청곡 사연나 쓰시는 방법 안 가르쳐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죠? 세 분 정도 더 받고 제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재밌게 보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흔히 아이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옛말처럼 들리지만 가만히 보면 아이들은 정말 부모의 모습을 많이 닮아갑니다. 말투 하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 화를 내는 방식이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까지도 아이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자란 부모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줄 안다면 그 아이 역시 따뜻한 말을 들으며 자랐을 것이고, 사람 눈치를 보며 위축되어 있다면 실수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엄격하고 무서운 환경 속에서 자라왔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의 첫 번째 기준이자 첫 번째 거울인 셈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기억은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부모의 칭찬 한마디가 평생 자신감을 만들고, 무심코 던진 차가운 말 한마디나 윽박지르듯 토해냈던 말들이 오랫동안 마음속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쩌면 부모 복이라고요. 돈이 많고 부족하고를 떠나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부모가 있었는지,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다시 안아주는 사람이 있었는지,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며 자랐는지가 한 사람의 인생에 참 큰 영향을 남긴다고 합니다. 부모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고 처음 해보는 부모 역할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 부모의 말투와 행동과 태도를 보며 세상을 배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꼭 아셔야 합니다. 아이는 아무 조건 없이 부모를 여러 번 용서하며 지내고 있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이쁜 돌림 하시면서 꾸미나님 다녀가셨습니다. 오늘 조금 한가합니다. 어제는 정말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거든요. 힘들기도 하고요. 많이 벌어서 기쁘기도 합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라. 일이 있을 때 열심히 하고 지금처럼 여유가 있을 때는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자. 여유가 있을 때 조금 한가할 때 건강도 좀 챙기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잡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세 곡 나갑니다.

오늘도 오셨습니다 하시면서 피서마님 다녀가셨습니다. 엔돌핀 텐션 충전 100% 채워봅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피서마님과 제가 있는 남쪽은 아직 날씨가 많이 꿀꿀하잖아요.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제 방송 들으시면서 텐션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쁜돌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꽁치님도 다녀가셨습니다. 비몽사몽의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잠도 잘 잤는데 말이죠. 이제 조금만 더 있다가 로또 복권이나 사러 나가야겠어요. 이쁜돌님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꽁치님과 함께 로또나 한번 사볼까요? 혹시 압니까? 꽁치님이랑 저랑 둘 다 1등이 돼서 반반 나누게 될지. 서울에 있는 농협 본사에서 꽁치님 뵙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분의 신청곡 연이어 전해드리면서 잠시 일을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마음보다 몸이 먼저 솔직해지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하려던 말이 조리 있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분명 생각했는데 말이 헷갈릴 수도 있고 금방 하려던 말을 금세 깜빡하기도 합니다. 예전엔 밤새워 놀아도 멀쩡했던 내 몸이 이제는 하루만 무리해도 바로 신호를 보내곤 하죠. 그렇게 우리는 예전 같지 않은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 날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몸은 조금씩 변해가는데 마음만은 아직도 예전 그대로라는 겁니다. 한 번씩 거울을 보면 내가 살아온 세월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 그 감성이 살아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언제 나이를 먹었냐는 듯 그 감정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을 늙게 만드는 건 세월보다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철이 든 척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치만 아직도 어른이라는 게 참 어색하기만 합니다. 아마 사람은 평생 완벽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해가는 자신과 타협하며 살아가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나이라는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는 왜 이러고 살고 있나? 이 좋은 시간을 나는 왜 이렇게 보내고 있나? 그런 어두운 생각들로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자고요. 복잡하고 지친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즐거워지는 방향으로 하루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노래죠. 오늘도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번다. 아이들은 크고 있고 그 아이들의 꿈에는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 몸뚱이가 부서져도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슬프네요. 자, 비주맘님의 신청곡이 나가고 있습니다. DK곡은 제가 앞전에 한 곡이 나갔기 때문에 김태우의 곡과 그리고 범진의 사랑하기 전에는 이렇게 두 곡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그런 날이 있습니다. 하루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 같고 뭘 해도 크게 즐겁지 않고 사는 게 왜 이렇게 재미없나 싶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어쩌면요, 인생이 재미없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진짜 뛰게 만드는 일을 아직 만나지 못한 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음악을 들을 때, 또 누군가는 그림을 그릴 때, 또 다른 누군가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비로소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끼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조차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는 내 운명을 탓하기보다 나는 아직 내 마음이 좋아하는 걸 못 찾았구나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루가 가고 새로운 하루가 밝았을 때 오늘도 어떤 한 가지 때문에 하루 종일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쯤은 있는 멋진 인생인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조금이라도 웃게 만드는 무언가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쁜돌님 안녕하세요. 맛점은 하셨죠? 저는 입맛이 없어서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몇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그렇게 힘들더니만 세상에 5kg가 빠졌습니다. 다이어트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었는데 이렇게 힘듦으로 살을 빼게 될 줄이야. 이번 일로 인생 공부 제대로 했네요. 이쁜돌님 오늘도 좋은 에너지 감사합니다. 방송 잘 들을게요 라고 하시면서 행복해자라님 다녀가셨습니다. 참 뭐니뭐니 해도 다이어트에는 마음고생이 최고라고 합니다. 마음고생만큼이나 빨리 빠지는 다이어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동안 행복해자라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조금 나아지셨으리라 믿어봅니다. 안 좋은 일 뒤에는 항상 좋은 일이 따라옵니다. 좋은 기업만 가득 안고 힘내서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신 세 곡 중에 꾹의 노래가 앞전에 나가서 나머지 두 곡과 제가 선곡한 오현우의 곡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사연안의 마지막으로 흑장미님 와주셨습니다. 악착같이 뜨개질만 하고 계시는 우리 흑장미님. 원래 4시부터 방송이셨는데 다음 방송을 악마님이 또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또또 방송한다고 놀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악마언니가 또또 방송을 하시네요. 신청곡과 사연은 악마님 앞으로 많이들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대에 보낼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군대에 관한 내용으로 세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제가 세 곡 들으신 후에 마지막 멘트 가지고 나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습니까? 저도 덕분에 2시간 동안 재미나게 했습니다. 이 마지막 곡은 대화방에서 밝혔듯이 우리 카마님께 바치겠습니다. 치마는 이왕이면 짧아야지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AOA의 짧은 치마 준비했습니다. 하루만 더 열심히 하면 여러분 3일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든 것만 생각 마시고 쉬는 날만 바라보면서 아주 긍정적인 마음으로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이 지나고 나면 또 맑은 하늘이 보이겠죠? 꽃과 함께 이쁜 하루들 되셨으면 합니다. 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실 악마님과 함께 또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바이바이.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였습니다. 오늘 예정이 없던 방송이었습니다. 네, 제가 아이 행사가 있어서 2시부터 5시까지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치료한지 그냥 볼 것도 없어 해서 집에 가자 하고 집에 왔는데 우리 흑장민님께서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10시에 분명히 방송을 하셨는데 또 방송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쉬는 걸 뒤로 미루고 서버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왕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제가 10시에 방송을 할 걸 그랬어요. 그죠? 네, 우리 흑장민님을 또 한번 만날 기회를 가져서 너무 기분이가 좋으셨던 청취자분들 쏘리 악마가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다시 부르겠습니다. 전방송 우리 이쁜 돌림 요즘 방송에서 자주 보니까 반갑네요. 너무 설레이네요. 너무 기분이가 좋으네요. 자주 쭉 만나뵀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야. 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잔다고 간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 흑장미님께서 더블 방송을 하실 거란 거는 몰랐습니다. 그냥 우리 흑장미님을 기다리는 팬분들을 위해서 10시에 방송하시고 우리 스타비님이 4시에 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제 잘못은 아니에요. 네, 그죠? 그래서 꿀잠을 잤습니다. 자,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로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우리 꽃미남님께서 다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악마 누나. 두 번째 시청합니다. 두 번째인가요? 확실합니까? 첫 번째, 어제 신청난이 많이 있죠? 갑자기 궁금합니다. 궁금한가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네, 우리 꼬미남님께서 사연 쓰기 전에는 우리 흑장미님 앞으로 마감선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네, 급 수정되는 바람에 사연까지는 수정을 못 하셨나 봐요. 괜찮아요. 네, 우리 흑장미님 요즘 방송 너무 많죠? 그래서 마음 약한 제가 우리 꽃미남님이랑 흑장미님 쉬시라고 제가 좀더 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퇴근 시간 함께 합니다. 우리 꽃미남님도 네,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요. 어디서 이런 곡들을 가지고 오는지 좋은 노래들이 참 많더라고요. 오늘도 곡을 찾는데 헷갈렸어요. 최정철의 사람 별은? 사람 별은? 시절에게? 뭐지? 이랬었거든요. 근데 최정철의 사람, 별은의 시절에게 곡이더라고요. 쉼표를 끊어주셨는데,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 꽃미남님께서 청해주신 곡, 네.

잘 들을게요.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시고요. 어제 못 만나가지고 보고 싶었어요. 우리 꼬미남님. 오늘은 비가 안 오니까 만나는군요. 주말에만 비 오고 평일에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네요. 그쵸?

네, 그루미 선데이님께서 청해주신 새 곡 90년대 초 우리 흑장미님을 위해서 청곡을 하신 거죠. 저를 위해서 청곡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덕분에 예전 곡 기억 속 기억을 더듬으면서 잘 들어보겠습니다. 청해주신 걸 전해드릴 테니까 남은 시간도 안전운전하면서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잡은 거예요. 그러게요. 스타비님이었으면 아마 저는 쉬었을 겁니다. 네, 우리 피사마님께서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고 오늘 딱 걸렸네요. 네, 요즘 목감기가 있나 봐요. 제가 목이 막 컬컬해요. 컬컬해서 여러분들도 목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필사마님도 네, 감기 조심하시고 퇴근 시간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께서 유령인가 하시는데 귀신입니다. 구신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잠시. 네, 젊음을 만끽하기 위해서 요즘 어플이 참 좋아요. 그죠, 스타비님? 네, 우리 행복해자로님의 사연인데요. 네, 한가합니다. 그래서 선곡으로 해서 신나는 곡 전해 듣고 우리 행복해자로님의 사연 가지고 나올게요.

행복해 자리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서프라이즈 반갑네요. 오늘도 퇴근까지 방송 잘 들을게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서프라이즈 분명히 쉰다 해도 내일 나타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몇분 계셨을 거예요. 분명해요. 네,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우리 행복해 자리님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남은 시간도 네 화이팅 하면서 목요일이에요. 또 내일이면 불금이네요. 네, 시간이 목요일이 제일 안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금요일을 기다리는 목요일이기에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꽁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마님. 저녁에 반갑습니다. 저녁에도 반갑습니다. 날씨가 선선하니 좋으네요. 오늘 추가로 해야 할 일은 거의 다 해버리고 이제 평상시처럼 일과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양마님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저도 이제 슬슬 정리정돈 좀 하면서 지금도 한가한데 쉬엄쉬엄 방송해도 될것 같습니다. 우리 꽁치님도 저녁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선선한 가을 날씨 같아요. 여름 날씨가 아니라 비가 오고 난 후라 그런가 선선하니 좋습니다.

두 번째 다녀가는 우리 꼬미남님,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작합니다. 수고하세요. 저도 두 번째로 감사합니다. 똑같은 말이죠. 남은 시간도 화이팅. 저녁 챙겨 먹고요. 네, 많이들 바쁘신가 봅니다. 대야방이 조용한 걸 보니까요. 네, 우리 아이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떠드는 바람에, 쫓겨났어요. 지금 조금 조용하죠? 언제 또 나타날지 모릅니다. 매번 방송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의 울림이 여러분들께 들릴 때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꼬미남님께서 청해주신 곡 연이어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청해주신 곡 이어서 전해드릴 텐데요. 네,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우리 마무리 잘 하시고요. 행복한 퇴근길 안전운전하면서 조심해서 퇴근하시고요.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세요. 날이 꾸물꾸물해서 그런지 벌써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졌는데 비가 쏟아질 것 같아요.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도 맑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스마님께서 어제 히든싱어를 봤습니다. 터트맨 주인공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거북이를 참 좋아했던 팬으로서 참 울컥했습니다. 울컥하면서 봤습니다. 좋아했던 비행기 포함해서 세곡 청해봅니다. 저도 어제 잠깐 봤어요. 마지막 라운드에서 봤는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저도 거북이를 참 노래들을 다 좋아하는데 터틀맨 목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좋아해서 거북이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엄청 좋아하는 곡들이고 또제 방송에도 아마 거북이 노래가 많이 나와요. 보통 좋아하는 곡들로 선곡들을 하다 보니까 언제 들어도 이렇게 노래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울컥보다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다고 울컥을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독한가? 네, 우리 피스타마님께서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우리 저녁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우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모님. 저녁 반찬 준비했어요. 아이들이 올 시간이라미 되면 왜 이리 마음이 급해질까요? 저는 우리 서방님이 퇴근할 시간, 일찍 칼퇴근한다며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제 밥만 하면 돼요. 저도 이제 슬슬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간 내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형모님도 맛저녁 하시고요. 감사해요. 생유! 우리 와우님도 생유 저녁 만나게 되시고요. 오늘 예쁘게 꿈꿔서 내일 우리 대박 납시다. 내일 사는 로또가 토요일 날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세곡 신청하고 가신 우리 유리님, 업무 잘하고 있죠? 네, 남은 시간 화이팅 하고요. 이제 6시 18분이네요. 퇴근 시간이죠? 지금 아스팔트 위에서 퇴근하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닥토닥 하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내 자신에게 화이팅, 응원 한마디씩 하면서 즐거운 퇴근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감선 올라왔어요. 다음 방송은 우리 스타비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예쁜 사연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우리 유리님께서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 우리 코만고치님께서 삶에 여유가 생긴 것도 아닌데 초코파이 대신 몽쉘을 먹었습니다.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하죠.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초코파이를 먹었는데 예전 그 맛이 아니네요. 배가 덜 고팠습니다. 사치의 대가란 참 냉혹합니다. 이건 사치가 아니고요. 맛이 틀려요. 몽쉘은 약간 안에 부드러운 맛이 있잖아요. 그 부드러운 맛, 그리고 초코파이는 뭐랄까, 빵 같은 느낌인데, 든든한 맛. 근데 초코파이랑 몽쉘을 두고 치면 몽쉘이 좀더 달아요. 네. 사치에 대한 참 냉혹합니다. 사치란 나에게 필요 없는 걸 샀을 때 사치고 배에 만족감을 줬다면 사치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투자예요. 이제 저는 다시 초코파이로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배가 불렀네. 배가 불렀어. 오늘 저도 마찬가지로 마트를 갔는데 초코파이랑 몽쉘통통이랑 그리고 하나 카스테라? 카스타드를 세일을 하더라고요. 금액대는 뭐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했어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안 샀어요. 왜냐하면 그냥 초코파이를 그냥 그 자리에서 많이 즐기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안 샀는데, 저는 초코파이는 아버님 댁 가면 많이 있거든요. 오랜만에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근데 매일 먹으면 질리는데 뭐든 오랜만에 먹으면 정말 맛있는 것 같습니다. 초코파이는 정이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우리 코만고치님은 정이 없나 봐. 그런가 봐. 입만 살았나 봐. 한번 올라간 입맛은 내리기 힘든가 봅니다. 악마님, 거만해진 저의 주댕이. 주둥이? 노노노 주댕이. 오늘 저의 무엇으로 참교육을 시켜야 할까요? 오늘의 참교육 저녁 무엇으로 먹을까요? 쇠주에 우리 겹살이 한 점, 겹살이 먹읍시다. 저 세팅해 놨어요. 쇠주에 겹살이 먹으려고. 초코파이. 전 몽쉘을 사줄까? 초코파이를 사줄까? 하면 초코파이. 몽쉘을 사줄까? 카스타드를 사줄까? 하면 몽쉘. 그러면 카스타드는 언제 사주냐고요? 누가 사주냐고요? 카스타드는 그 촉촉한 맛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끌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 동생은 초코파이, 카스타드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세 가지를 다 사주신다면 저는 생유입니다. 세 개를 살 때.

는 부담이 되니까. 아, 우리 꼬망고추님의 청곡 전해드리면서, 거만해진 주댕이 오늘 저녁은 그럼 겹사리 말고 소고기 드세요. 저는 소고기보다 겹사리가 더 맛있어요. 맨날 겹사리만 먹는 것 같죠? 일주일에 두세 번은 먹는 것 같습니다. 밥은 안 먹으니까 뭐. 살은 뭐, 쪄두구만, 안 쪄두구만, 두 번씩 갈 것도 아닌데, 그죠?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네, 지금까지 올라온 사연 청구도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께서 준비 중입니다. 예쁜 사연과 청곡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는 마무리 인사를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쉬는 방송이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한 3시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한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방송 스타비님과도 행복한 밤, 즐거운 밤, 편안한 밤쭉 이어가시면서 저는 또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

여자들은 가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머리를 자르곤 합니다. 심경에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고 싶을 때 말이죠. 저도 오늘 미용실에 다녀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기보다 조금 더 산뜻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머리를 자르고 나니까 괜히 마음까지 정돈된 그런 느낌입니다. 한결 가벼워진 기분도 들고요.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주기도 하나 봐요. 여러분의 오늘은 어땠나요? 기분 좋은 변화 하나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2026년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악마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넉넉하게 주시고요.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립니다.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오늘 하루 살아내느라 수고하셨어요. 요즘은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낸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쁜 돌림 시간에 노래가 나왔는데 나는 오늘도 치열하게 돈을 번다. 인정하시죠? 2시간 잘 듣습니다 하시면서 피자마님, 윤도현 사랑했나봐, 하현우 돌덩이, 부활의 비밀 함께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쌀비님. 내일 봉금날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받는데요. 아주 쏠쏠합니다. 이번 주는 좀 괜찮았나요? 꽃미남님께서요. 플레이브의 괜찮아, 사랑이니까, 윤예준의 그뿐이야, 청솔의 봄의 아이 함께 해봤습니다. 아마도 내일은 더 기분 좋은 날이 되겠네요. 꽃미남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보람 찬바람이 부니까 제이세라 너란 계절 솔지의 계절의 끝에서 함께했습니다. 꽁치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외출해서 365 은행 코너 갔다 오고요. 걷기 운동하고 오니까 이 시간이 됐네요. 오늘 M카 봐야 되는데 역시나 못 봤습니다. 언제 시간 내서 노래라도 검색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즐겁고 신나는 밤 시간 행복하게 보내세요 하시면서 꽁치님 신청곡 주셨어요. 저는 이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정말 시간 맞추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운받아서 보거나 아니면 그냥 검색해서 네, 그 엑기스만 그렇게 정보를 얻어내곤 하는데요. 무언가를 집중해서 보려고 하면 그 시간을 투자해야 돼서 좀 망설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이 자투리 시간이 아니라 풀로 길게 있는 시간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번 주말에 보라서 영화를 좀 볼까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뭘 봐야 될지 어떤 걸 보면 조금 더 시간을 잘 썼다라고 생각이 들까 어떻게 하면 나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꽁치님은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편안하게 휴식도 좀 취하면서 머리도 자르고 꽤 만족스러운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오늘 전해드리는 신청곡 속에는 계절이 가득 담겨 있네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계절은요, 봄일까요? 여름일까요?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는 불멸의 개척자, 노력의 아이콘, 또 세비님, 안녕하세요. 어느 목요일 늦은 7시 방송 오셨네요. 궂은 날씨 속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저녁으로 닭볶음탕을 한 술 뜨고 뒹구르르 하고 있는데, 저녁 한술 떴음에도 속이 허전한 건지 더부룩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점심을 안 먹었더니 그런가 봐요. 더 늦기 전에 마트에 다녀올까 고민하고 있어요. 식사 전이시면 마트 투어 같이 하실래요? 의외로 꿀조합이 많더라고요. 방송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수희님, 같이 가고 싶네요. 저 마트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좋거든요. 아, 물론 빈손으로 온 적은 없지만 네, 무언가 사러 가고 싶습니다. 마인드 유 안녕 여름밤, 그냥 여름꽃 한 올의 안녕 여름 함께 해봤습니다.

유리님의 신청곡으로 악뮤의 200%, 아이유의 하루 끝, 그리고 케이윌의 끝번호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신청곡으로 듣고 싶으셨나 봐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티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도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도시적인 분위기를 음악으로 투영한 뭐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이 음악을 듣고 나서 뭔가 그런 시티팝의 느낌이 팍 와닿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해볼까 합니다. IOI의 갑자기 라붐의 아로아로에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사랑, 우정, 희망에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이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립니다.

누군가는 그랬습니다. TV가 나오면 라디오는 사라질 것이라고요. 그러나 아직도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치듣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 아닐까요? 우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함께 먹고 싶은 누군가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위로는 얼마나 간절하고 또 의미가 클까요? 누군가의 사연이나 DJ의 멘트, 그리고 청취자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꼭 내게만 건네는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위로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게 오는 위로가 없어서 허공에 떠도는 말을 가져와서 나의 위로로 삼았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요.

각자의 공간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 음악,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저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우리는 한 해로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하루의 시간을 위안받는 그런 방송. 여러분께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드릴 수 있는 방송.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하늘호수입니다. 오늘 스타비가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미니님과도 즐거운 시간 계속되시기 바랄게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 홀릭

0: You're listening to
1: 한우로수 방송.
2: I love you too.

법정 스님은요, 오두막 편지에서 진정한 만남은 상호간의 눈뜸이라고 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마주침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닿는 인연, 그리고 서로의 하루를 다정히 들어주는 친구 같은 만남이 되겠죠. 네,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라디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같은 시간 또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서로의 마음에 작은 불빛 하나 켜주는 그런 사이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이 시간에 잠깐의 마주침이 아닌 오래도록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인연이기를 바라봅니다.

네, 지친 하루 끝에 편안히 기대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네, 좋은 음악과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곁에 풍경지기 인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 우리 스타비님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11시까지 출발해볼까요? 갈게요. 뮤직 큐.

어른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한우로서 방송국 인예가요 풍경입니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네세이적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세이라디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라이브 쪽 인라이브 라디오, 또 스마트폰의 어플로도 인라이브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신청곡 남겨주실 곳은요 인라이브 쪽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내가요 분경 11시 11시까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니 누나. 내일부터는 5월의 마지막 연휴입니다. 그렇죠. 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말이죠. 대체 휴일까지. 네, 금, 토, 일, 월. 네, 배달 특수 기대해봅니다. 수고하세요. 파이팅 하셨는데. 네, 오늘도 우리 꽃미남님 있는 곳은 비가 왔을까요? 네, 어제도 놀았나요? 쉬었나요? 네, 아무튼 비가 오는 날은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요. 그때 많이 못했다면 금, 토, 일, 월까지 네, 기대해봅시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편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자 아자. 네, 우리 꽃미남님께서 신청하신 곡은요, 아이의 드림걸스 프로듀스 48의 내꺼야 오마이걸의 던던댄스까지 함께합니다.

0: 네, 이번에 만나볼 사연은요, 우리 스위트님 사연입니다.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고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우주 최강 매력쟁이 나의 이니 누나 방긋 하트공.
1: 닿을 수 없었던 나의 목소리 벼랑 끝에 서 있어. 네가
0: 어제 오늘 비 꿀릿한 날씨 속에 건강히 잘 지내고 오셨지요? 우리 사랑스러운 누나가 감기랑 친구 먹을까봐 늘 노심초사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어제는 비가 오고 막 이러는데 막 사무실에는 에어컨을 또 빵빵하게 막 틀어놔가지고 그래서 얼른

잡을게. 네, 그래서 다행히 감기가 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선선하게 보내고 내일 출근은 하겠지만요. 25일에는 빨간 날이고 주말이 껴서 아마도 내일쯤 월급이 나올 것 같아요. 와우, 좋으시겠네요.

네, 우리 아, 네, 죄송합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월급날이 예,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뭐 이러잖아요. 통장에는 살짝 발만 담그고 지나간다고 이래서 더 안 좋다 막 이러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뭐 월급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지라 네, 아무튼 기분은 좋지 않을까. 그 순간까지 저 빛을 따라 너의 곁에. 네, 어느 분이 그러시네요. 받고 1분 후에 우울 보드래요. 네, 그 정도는 아닐 텐데. 네, 아무튼 그렇죠. 그래요. 가까운 데 계셨으면 맛집 가서 맛난 것도 먹었을 건데. 네, 장어섬도 같이 가야지. 양꼬치집도 가서 함께 먹어야 하는데 말이죠. 언제쯤 다 이루려나. 네, 아무것도 안 해도 신나는 금요일 그리고 주말을 기다리는 어느 목요일 밤 사랑스러운 우리 이니 누나와 아름다운 동행해 보겠습니다. 하트 꽁꽁꽁. 네, 원하고 바라면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뭐 타국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아무튼 신청하신 곡이요. 영케이의 아마도 사랑인가 봐, 권진 아의 러미 러미, 그리고 수우의 바래다주는 길. 네, 세 곡 청해 주셨어요.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 고생 많으셨고요. 네, 마음만 받을게요. 먹은 거나 진배 없이. 하지만 나중에 또 만나서 장어섬도 가고 네, 집에서 또 양꼬치도 먹고 하면 되니까 그쵸? 네, 오늘도 편안하게 기분 좋은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꽁치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내 두 눈에 항상 그댈 닮고 싶네요. 사랑해. 이니님 안녕하세요. 핫바와 소세지 두 개 전자레인지로 돌려서 스위트 아메리카노 한 병이랑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핫바는 마트에서 개당 1,000원에 팔길래 어젯밤에 사왔던 것입니다 하셨는데 핫바가 1,000원이면 굉장히 싼 거 아니에요? 저는 핫바를 언제 먹냐면요. 어딘지 지방이나 뭐 고속도로 탈 때 휴게소에서 네. 저는 다른 거는 잘 안 먹고 그걸 먹습니다. 평생 행복을 안겨줄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금 꼭 잡은 두 손. 근데 휴게소에서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네, 아무튼 싸네요. 스위트 아메리카노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원 플러스 원. 네, 싸게 산 거고요. 이건 먹고요. 버티다가 밤 늦게 늦은 시간에는 죽순을 삶아야 합니다. 근데 왜 죽순을 밤 늦게 삶아야 할까요? 밤에만 삶아야 하는 건가? 네, 아무튼 죽순 담당이네요. 우리 꽁치님이. 그쵸? 그래요. 네, 아무튼 네, 리얼 할인해서 그렇게 싸게 샀대요. 그쵸? 아, 밤에 삶아서 아침에 무쳐서 드신다고 합니다. 맛있나봐요. 그쵸? 네, 저는 죽순은 안 먹어봐서 어떤 맛인지는 잘 모릅니다. 네, 이니님 즐겁고 신나고 또 행복하고 재미난 밤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꽁치님 때문에 신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꽁치님의 사연을 막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요, 우리 꽁치님이 막 그래요. 내일 아침에 무쳐서 뜨거우면 못 무쳐요. 네, 죽순은요 두릅은 두릅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안 튀기 돼요. 네, 부드럽군요. 맛있다는 거죠. 네, 우리 꽁치님, 네, 오늘도 즐겁게 또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

신청하신 곡은요 에스파의 슈퍼노바 그리고요 뉴진스의 아름다운 구속 메이드인의 사랑 두려움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네 세 곡 함께 할게요.

네, 이 시간이 되면 분명 배에 안 고프다고 했는데요. 라면 광고만 봐도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냉장고 앞에서 서성서성 대고 말이죠. 근데 희한한 건 야식은 먹을 때는 행복하고 먹고 나면 반성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또 다음날 밤이 되면 오늘은 진짜 딱 한 입만 그러고 있는 거죠. 네, 우리 다 뭐 비슷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유튜브를 봤나 뭐를 살짝 이렇게 봤어요. 근데 거기서 자장면을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우리 밖에 나가서 자장면 한 그릇 그리고 탕수육하고 네, 시켜서 그래서 먹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평소에는 이렇게 면 종류를 좀 안 좋아하거든요. 네, 특히 중국집에서 자장면, 뭐 짬뽕 이런 것은 별로 안 먹는 편인데 오늘은 그랬다는 거 아닐까요? 네, 먹는 건 못 참는 것 같아요.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신 방송 하늘호수 방송국 이니의 가요 풍경이에요. 네, 지금 시각이 10시 3분을 막 통과하고 있네요. 이니와 함께하는 시간 11시,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인예가요 풍경 2부 시작했고요.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네요. 우리 풍경지기님 오셨습니까? 네, 기다렸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오래 오래 기다리셨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네, 비 온 뒤에 부산은요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네요. 마음도 상쾌해졌던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두 시간 감사히 야경 즐겨보겠습니다 하셨는데, 네, 깨끗한 거리여서 야경이 더 멋지게 시원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날씨도 시원해서 좋았고 또 거리는 깨끗해서 좋았던 하루, 네,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몇 멋진 야경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미소 지을 수 있는 비타민 같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후에 내게도 봄이 왔다. 도요한, 늦은 한도, 서이라, 미워하지 말아요. 세 곡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시간의 마지막 사연 만나볼까요? 우리 면도를 마치고님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신청할게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는데요. 오랜만이죠? 아무렇지 않던 순간이 이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헤매었을 때에도 눈부시지 않지만 화려하진 않지만 작은 불빛을 보며 간절히 소망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것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은 매일이 매일이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 같을 순 없어요. 늘 다릅니다. 조금씩이라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늘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면도를 마치고님께서 신청하신 곡은요, 나는 봄, 너는 꽃, 범진의 음성이고요. 또 기억 서랍의 끝이 아닌 시작, 네, 두 곡 청해 주셨어요. 함께 듣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0: 네, 제 시간의 마지막 신청곡 우리 흑장미님께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벌써 목요일이네요. 하루하루가 참 빨리 갑니다. 오늘도 졸면서 잘 들어요 하셨는데, 네, 졸지 말고 자요. 푹 자야죠. 그쵸?
1: You.
0: 네, 감기는 다 나았나 모르겠네요. 그래도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잠이 보약이다. 네, 졸지 말고 그냥 졸릴 때는 푹 자는 게 최고일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고 편안한 밤 이어가길 바랍니다. 네, 신청하신 곡, 네, 따끈따끈한 펀치의 아름다운 날들이요. 사랑스런 눈동자요. 네, 순순히의 참 다행이야. 요즘은 리메이크 곡들이 참 굉장히 많죠. 서동현 씨의 위스키 블루스까지. 네, 세곡 청해 주셨어요. 함께 듣도록 할게요.

네, 이니와 함께한 가요 풍경 목요일의 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그리고 내일 금요일이죠. 네, 내일 또 저 만나러 와주실 거죠. 네,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뉴님과도 더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늘호수 24 나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쉬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니님의 뒤를 이어서 1시까지 이 밤의 끝을 잡고 달려보겠습니다. 예,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쇼트 올라갑니다.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은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은 다양한 가수들의 노래들로 선곡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한우로스 방송국은 장르가 가요방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신청곡도 대중적인 가요로만 선곡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남겨주실 때는 간단한 사연 내지는 뭐 없어도 괜찮고요. 대신 가수 이름과 제목은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처음으로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예, 이 네 곡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힘들게 도착합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셨는데요.

여러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나요? 아무튼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예, 어제는 못 만나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네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예, 마치는 시간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밖에 날씨는 쌀쌀하죠. 집에 어제 보일러를 돌렸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종일 그 춥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밖에는 좀 바람도 불고, 낮에는 좀 덥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오늘 비가 왔었잖아요. 어제부터. 아침에 우산을 갖고 나가려고 보니까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쳤나 싶어서 그냥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는 이슬비가 내려서 그냥 비를 맞고 그냥 집까지 걸어왔거든요. 아, 우산을 갖고 나올 걸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아, 비가 안 와도 오늘 오후까지는 온다고 했는데, 사실은 나가면서 갈등을 살짝 했는데, 그럴 때는 가져가는 게 맞는 건데요. 그쵸?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될 때는 하는 게 맞다고 했거든요. 그냥 가지고 갈 걸. 이 후회를 좀 했어요. 많이 내리지는 않아도 비 맞는 거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아, 좀 그랬어요. 신청난에 우리 꽁치님 다녀가셨어요.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미루고 미뤄왔던 핫바 시식 타임을 가졌습니다. 약간 든든한데 조금 뒤에 바 아이스크림 하나 추가 섭취하고 스위트 아메리카노 한 병도 추가 섭취하려고 합니다. 죽수는 삶고 있는 중인데 어차피 물 끓이는 동안에 마실 물도 끓이고 있습니다. 스피커 소리를 크게 하고 있으니까 가스레인지에서 나는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집중력을 약간 높여서 가스레인지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할 듯합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는 함께 하기는 어려울 듯하지만 잠들기 전까지 방송 감사히 질청하겠습니다. 오늘도 달리고 달려서 새벽까지 꼬린 하세요. 화이팅이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달리고 달려서 새벽까지 제 꼬리인 하겠습니다. 아, 잠 잘 오겠어요. 든든하게 드셔서 약간 든든한 거 아닌데요. 그래도 제법 든든하게 드신 것 같아요. 죽순 그리고 물 다 끓고 나면 예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신청곡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하동균과 윤종신이 부르죠. 워커홀릭 박재정 서윤이 부르는 지금 이대로만 이승철의 열을 세어보아요.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꽁치님 오늘도 만나서 많이 반갑습니다. 달리고 달려서 신청난까지 와주신 것도 고맙습니다. 편한 밤 되시기 바랄게요.

나니 누나다 징징이 왔어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고3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허리 아프다고 하시는 우리 써니일러 지우기님 징징이님 반갑습니다. 참 세월이 참 빠르죠.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후딱 가서 그 고등학생이 벌써 허리 아프다고 징징거리는 거 보니까 왜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프다는데도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 우리 징징이님 이제 나이를 먹었다고 저한테 티를 내시는 거죠? 그런 거죠? 신청하신 노래 써니힐의 굿바이 로맨스, 굿바이 투 로맨스죠. 그리고 파이브 애들스의 사랑한다 안한다, 티아라의 진통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화도 받질 않아요. 우연인 듯 아닌 듯 널 마주치던 날 봄처럼 따뜻한 신청 내내 면도를 마치고님 다녀가셨어요. 면도를 마치고 나면 좀 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시원하다고 해야 되나? 따갑기도 하고. 그래도 기분은 좋지 않나 싶어요. 근데 설마 면도를 마치고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혹시 털보 아저씨 아닐까? 그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희망사항으로 면도를 마치고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요. 예, 어떤 분은 일부러 수염을 기른다고 하거든요. 수염을 기르면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로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좀 수염이 이쁘게 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좀 드문드문 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유독 더 수염을 좀 길러보고 싶다. 남들처럼 좀 멋있게 그렇게 길렀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면도를 마치고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신청합니다. 나니님 반갑습니다. 꾸벅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오랜만에 듣는 곡입니다. 박학기의 비타민. 제 방제가 비타민이죠. 그리고 이 밤의 끝을 잡고 달려 달려 그랬더니요 펀치의 이 밤의 끝이라는 노래를 주셨어요. 나니엠 가요 비타민은 이 밤의 끝을 잡고 달려.

예, 면도를 마치고 님의 신청곡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거의 제 멘트와 제 방제를 제 주제를 함께 적어 주셨어요. 신청곡으로 고맙습니다. 나니님 늦은 시간 방송 감사하고요. 잘 듣겠습니다. 이 밤 편한 밤 보내세요 라고요. 에런님 반갑습니다. 이수의 사랑해요. 안녕해 해요. 폴킴의 안녕 이라는 곡까지 세 곡 주셨어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보내시고요.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시간 되시면 자주자주 뵙기 바랍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쌀쌀해진 날씨, 환절기 날씨,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수의 노래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에라님께서 신청하신 노래들이 대체적으로 제가 다 좋아하는 노래를 선곡해 주셨어요. 이수의 사랑해요 라는 노래도 오랜만에 듣게 됐고요. 덕분에 힐링 잘 했습니다. 고맙고요. 이어서 우리 철님 다녀가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조장혁 씨의 노래는 패스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었는데 오늘도 조장혁 씨의 노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또 바꿨어요. 럼플피쉬의 비하 당신으로 이석훈의 웃음이 안녕 부활의 비밀 이렇게 담아주셨거든요. 뭘 허리야 말을 안 들어. 복면가왕이나 나가수의 노래들 중에서는 이 박수소리 함성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초반께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빼롱 그래서 제 맘대로 럼프피쉬의 노래로 준비했어요. 비하 당신 오랜만에 듣고 싶어서요. 이석훈의 노래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웃으며 안녕이라는 곡 준비했어요.

예, 지금 시간 12시 48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늘로서 24 나니엘 가요 비타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제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싱어게인의 노래죠. 소년이 어른이 되어 신혜영의 어게인이란 노래 두 곡 들어볼까요?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철님 그 비밀 아니에요. 아는 분은 다 아세요. 예, 아는 분은 다 아세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따 밤 11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로스자키 나니였습니다. 셧다운 내려갈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꽃미남님, 꽁친님, 징징이님, 면도를 마치고님, 그리고 에라님, 철님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신청란에서 제 두 시간을 함께 해주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대화방에서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꼬맹이쩡이님, 체리님, 철님 고맙습니다. 선물 담아주신 분들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천 눌러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모두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오늘 로또 사세요. 예, 로또 당첨될 수도 있어요. 49? 12? 아니 4번? 그 다음에 몇 번으로 할까? 로또 번호를 알려드려야 되나? 안 사요? 예, 오늘도 즐겁게 잘 보내고 오세요. 이따 밤 11시에 또 만나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해. 뻔한 드라마 속 이별 장면을 베낀다.

하늘호수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그간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잠시 주춤했는데요. 올부터는 맑은 하늘 아래 낮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25도 안팎으로 올라서 초여름 날씨가 나타나겠는데요. 반면 제주의 하늘 표정은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한 전남 북서부에는 오후 한때 5mm 미만의 소나기가 갑작스레 지나가겠습니다. 영남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계속해서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강풍이 불어들겠고요. 해상 상황도 좋지 못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안으로는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각종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서울 15.1도, 청주 16.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5에서 7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과 대전은 26도, 전주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강원 속초가 17도에 그치

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영남 동해안과 제주에, 다음 주 화요일은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스타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늘호수 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져 방송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에서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 있습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녹색 원 연필 보이는데요. 연필 버튼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주시면 되고요. 다만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랩이 J-POP, 영어 가사가 영어인, 전체가 다 영어인 곡은 신청을 하셔도 선곡이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 안 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중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곡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만, 신청곡 선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은 인라이브 어플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FM 라디오 중심 하늘호수 방송국이고요. 저는 좋은 아침 인 가요의 터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에스파의 위플래시, 에이핑크의 Remember, 트와이스 치얼업 청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토버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얼마 버티면 3일간의 휴일.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일찍 일어나도 피곤이 많지는 않네요. 오늘도 상쾌하고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니까. 어? 오늘 급여가 들어오겠는데요, 그러면? 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데. 역시 금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예, 마음가짐부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늘만 지나면 기다리던 연휴 같은 주말이 시작이 되니까 피곤함도 잠시 잊게 되는 것 같네요. 일찍 일어나셨는데도 몸이 가볍게 느껴진다는 말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습니다. 신청곡들도 오늘 분위기랑 참 잘 어울리네요.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금요일답게 조금은 여유롭고 기분 좋은 템포로 하루 시작하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 바쁘게 달려오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면 편안한 주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사마님도 오늘 하루 상쾌하고 웃음 많은 금요일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세요.

와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신해철의 도시인 다비치 파리파리 엄정화 페스티벌을 청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토보님. 날씨가 좋아서 기분까지 상쾌해요. 오늘은 미용실 가서 커트하려고요. 제가 좋아하는 길이가 있는데 넘어서서 잘라야겠어요. 머리 자르고 맑은 공기 마시며 운동하고 올게요. 방송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예, 오늘 아침 날씨 덕분에 기분까지 한결 산뜻하게 시작되는 것 같죠. 뭐 이럴 때 뭐 머리도 정리하고 싶고 기분 전환도 하고 싶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딱 좋아하는 길이 넘어가면 은근 신경 쓰이는데 그 여성분들은 그 뭐 거지존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미용실 다녀오면 훨씬 가볍고 시원한 느낌 드시겠네요. 머리 자르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운동까지 한다니 오늘 하루 아주 건강하고 상쾌하게 보내실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기분 좋은 금요일 보내면서 다가오는 주말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꽁치님 신청 사연입니다. 박지정의 드림, 박상태 나와 같다면, 박완규 하루청해 주셨어요. 터보님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잠을 많이 못 자서 비몽사몽한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오후에 시간이 나면 잠을 좀 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은 시원상쾌하게 시작되고 있네요. 조금만 더 있다가 삶은 계란과 치토스 과자 한 봉지로 아침 식사하고 이것저것 해봐야 했어요. 터보님 오늘도 기운나고 신나는 하루 보내세요. 네. 어젯밤 잠을 많이 설치셨군요. 어제 일이 많다고 하시더니 그래서였을까요? 했더니 그냥 잠을 많이 안 잤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잠이 부족한 날은 아침부터 몸도 무겁고 하루 종일 비몽사몽한 느낌이 따라다니는데 오늘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중간중간 몸 컨디션 잘 챙기면 좋겠어요. 그래도 아침 공기 시원하고 상쾌해서 조금은 기분 전환 되는 것 같죠? 삶은 계란에 치토스 조합. 네, 왠지 꽁치님다운 조식 느낌이네요. 식사 잘 챙기고 또 이것저것 하다 보면 금방 하루 지나갈 텐데 오후에 시간 나면 꼭 잠깐이라도 눈 붙이면서 피로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청곡들과 함께 오늘도 천천히 하루의 템포 맞춰가 보시고요.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 만큼 마음만은 조금 여유롭게 보내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네, 곡순서를 제가 잘못 올려놔서 꽃미남님 신청 사연이 먼저 나가고 있네요. 꽃미남님이 사실 오늘 가장 먼저 천공란을 다녀가 주시긴 했었는데 마감선 전에 올리셔서 지웠다가 다시 올렸죠.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정인님 사연 보내드리겠습니다. 소동연의 위스키 블루스, 보라미유 뜨거운 태양, 아래 효정 다시 나의 작은 청춘에게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토보님, 다시 올려요. 토보님 시간대 오랜만에 올립니다. 아침 9시에서 10시 배달 출근해서 밤 12시 1시에 퇴근합니다. 아침 방송을 듣기가 힘드네요. 수고하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아, 정말 힘들게 일하시군요. 12시간을 넘게 매일을 일을 하고 계신 듯한데요. 고생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제 시간대에 들러주셨어요.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줘서 반가운 인사에 힘이 나는 아침입니다. 벌써 금요일이라 주말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한 주 동안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면서 조금씩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공기 뭐 살짝 흐리고 살짝 처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마음만큼은 가볍고 밝게 시작하길 바라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꽃미남님도 화이팅!